제베 튼데 자시베 초롱게 동해 자주 코르모르치르 녜소섬제 볼로제 미게랑에 달라데 텐데 동해 잡제라 제와바도 메방구르 나민주로 대베 당진도 양다다베 자거푸 곰바냠제 춘다다 제방골메 춘브로답 제보 고스마 토신조 남그라 틸라 타르진조 탐중아다 조주로도 나